0: 방사께 많이 닦아봉 텔라인 것봐 옹안이랑 공왔다 와름 그렇잔 시잉하나 아안 플라트 장기 그런 것봐 만디랑 맛부릉이랑 전투랑 아로 뭘와랑 니 방사까니 자방 옹아 뭘랑 아오 차이 아니 아살 아로 치랑 코살로빼 달루로와 뭘랑 아니 지금은 이작랑 아로 잭시랑 그 아께 소에 아살 옹아니 거 오나 무카브 치랑 코라 자께 아오나 카스네가 아카페 습나 아로 룩붕나 닥사가 아우치 스페 르뿡금은 시니 와리랑 안승나 불시조나 당함급바 지름지비스크랑호 오나 몰리자들랑 아랑코 망아깨라키야 부릉볼금랑 아우코 분답에 살코 통통 아오 낭착나 온자 아로 아오 습금은 지름코 살등안이나 미바차도에 아라마코 참팽아 살등안이나 몰랑니 미자크랑오니 자도급바 지니 비바랑 망방오 발와랑 박사 동안이금은 살우와랑코 팅프로탄 박사 아우코 분답거바 무릉랑니야 셀 아니 지금은 등아니코 오남 만자 아로 얀 안칭나 동토아니코 오남 몰랑 남기자거바 칼카나랑니 레일가리랑니 아로 모토가리랑니 왈쿠랑 아로 만데랑니 구갈거바 발와랑니 방방니 발와랑코 롱탈기자 공왔다 우카 살롯페 방방니 발와랑코 롱탈레 락키야 아로 만데랑니 랑스크바 발와랑코 쿠갈스카이 안칭코 사 등안이랑코 날조께 락키야 사갈리 치 근안급바 발와랑 아람랑 플레 발바아 아로 부릉볼금랑치 카스나타니코 만네 치 플레 무카와니코 안칭나 오나 부릉볼금랑 무카와니코산 와키자 리바 와랑코 플락치난 스왈라니오바 바크랑코 라급바 우와 아츠가 숨어 무릉 볼금랑 지웅아가다 동무동원 등탕등탕 불시어 무카와니랑 옹아타 와랑아 무카와랑팍 무카발살락 무카발와그낭 와가파 무카불시 바사크만신 아마티슈아 바돌부라리아 와릉피아 아르카티 사타니랑 옹아 블락 무릉 볼금랑시 옹아스카파 옹텔라이그파 옹아니랑 다오 무릉 볼금랑코 고미양녀 동왕자하 아직 아성어 무용볼금랑과 아바오의 자니지 아로 아독랑 와 보랑코 무캉치 장기탕하니 금은 잔치기자 스카탕대네 득득산이 남근이나 플락니안 아직 아성고 보롱롱 옹나시플라우나 라바하 아성리 무용볼금랑 르차프라코 소톡나 구미아헌 플락 옹텔레가빠 옹아니랑 방사크르께 감코라카나 만자니요 무땀바크랑니 카마랑 빠따 아름 땀바크랑 벨그리아니코 늑나마나 아츠가 송어 부릉볼금랑코 미시아니에랑어 홍비왈나 바탕니하 네 늑나마나 파그참랑니 뿡급바 와시 근황급바 부릉볼금랑 아송코시니 볼금랑 아로 송그참니 대봉태가 치워나 킁킁 팔레 자니나 파그참랑니 자마장기갈레 안치탕고 루갈레 아송치가 만파고 아큰고래 낙파고 안칭쿠스무때 만들까하 아로다우고 작파독게 그맛나 싱아 그따 전치마나 야 안칭이 전치기자 아독시가니 부릉벌금고 니시에 갈라니금은 남기자고 다오 빡빡하나 안칭 늑나만 전화바동아 은디바 하이더불시 금바 지봉하니 기세번 마이바 등탕하니고 늑나만 만나바동아 부릉벌금랑 동자니요 바디타는 킁킁 안칭이 남기자니랑 속바하 안칭 원티샤 참치름에 니나 스칸급바 무릉벌금랑과 아바오의 자니요 아비글 무탑사 다오 자망하니요 아독랑 아살그리용에 니미시랑과 만나니 고미로로 인하 은네 늑나마나 드니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요 아오 히르뻥하니 벌랑 동왕자니요 지릉지비스크랑니 특방하니 그바 안칭 늑나마나 그탐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요 아니 망라카니 고미아니 아셀 아브리랑이 비르비아니 코바 안칭 늑나마나 브릭바 무릉벌금랑 도왕자니요 살리드가니 바리아니 코바 안칭 늑나마나 르차치스쿠 소톡 아로 소치니불시랑와 아직 아송와 등아니 콜국스쿠 디그리 파렌하이트와 니바 다로로 등아니 콜라치보아 디그리 파렌하이트 오니 소피 디그리 파렌하이트 오나 킁킁 등아니랑 코바 늑나마니가 아로이안 안칭나 동포기자니코 오나 바칭아하 봉아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어 르차치스쿠 소첩 은탈 불시안티엔 옥나시플레 지두비아니코 발만두리 옹에스 송코노크랑코 피아니코 아르무카스틸로네 게아니 보스트랑코 니시안이랑코바 안칭듣나 바 그나나마나 먹어봐. 물은 보르랑 동장이요. 방방근이 발와랑 롱탈자니요. 안층어 등탕등탕 사비시랑 옹안이 거봐 안층 늑남아나. 스니그봐. 저 옹랑 아로맛 부릉랑 부릉니 보랑니 밑에 아르비자강 꼬차이 장기탕아 물은 보르랑 동장이요. 우아망나 자니랑 동자하니야 셀 우아랑 만대랑니 기아니랑 거차나 낭아니 아셀 기아니랑 거니시아니바 다오 카스네 카스네 바트로로 잉하 쳇그바 물은 보르랑 무카와 따니요. 아르와랑 코 슈알라니요. 몽송급바 바코라급바 우아 물은 보르랑 동자니요. 불시샤나 무카와니 살랑 카스네 카스네 코미양이하 엔디바 무카 자미나데 다오 바리로로바에스팽하 물은 보르랑 동자니요. 무카와니 디꽝쟁하 아로 독랑 독창답게 와니랑 코다오늑나 마닝하 그급바 블락 안치니 기아 가만이랑 옹텔레급바 와니랑 오 방사께 안치나 비체랑 코나 물은 보르랑 동자니요. 옹텔레급바 와니랑 바 등탕 아니지 블락 안치니 바간 바리답게 기아니랑 바 마이더남 기자니 속바나바 동아 에네 겐작수원이 그낭 야틴작수원이랑 다오 카스네 카스네 무탐게 아니 보스랑나 온다잉어포 코 늑소나마나 안칭 볼 와랑코 동통 기자 이니시앙 후엔 오데 하이다 블락 무캉 시나 장기 탕파나 에네 기수원이랑 옹라마이 급바 딱수원이사 옹나바 그낭 스킨급바 무릉이 볼 와랑코 니시아니 아셀 송어 놓고 녹록 녹탁에 동나그다 볼와랑 코먹한시 냉대에서만겐 아로 와랑니담 창근이 바탕같음 옹나시플레 브레나난겐 에네바 안팅늑소나마나 야플락 안탕탕나 동토기자거라 바니요 안팅 안탕탕니 잠치소섬기자가 아로 심사기자고파 낙관이 비테랑한 홍아 만데제이코 사타 우건 라덴 다로 안팅 안탕탕니 남근이나 남근이니그만 그만사 잠치소니요 파그참랑니 장기에 갈래야 안치두갈레 만급하니 두급파 아도코 아로 메갈레 스테이토 아설 그낭받급파 디압코 심사기자 아로 참치참소기자 닦아내지 아설 그리급파 아도깡 호아타하 아직 사깐치안 아도키가 거룩뿡하니 앙니 바낭니에 에네야 마시제스칼 안칭그탈 아직 아송 거룩테나 만져와 엔디바 아직 사깐치안 파그차망니 장기갈레 안치두갈레 만급파 아도키가 거룩뿡플라스코데 무탐비압방코 아바차앙쿠에 무탐비압방코 무릉볼근강 옹아타이치나 아로 아니 그마그만 아비글랑코 만타이치나 르뿡나 하이
1: 나시망 아바 위치아니 하실 삼탄당고동고바비아프랑코 노스총아타니아니 그만칸디가나니고그나소나만하 아르야노니아 프로그램 과타니 소메랑바보나하 다우조 Yanaka Shwani Tura, so my dao Snikola Chiba Junga, ya so my bakona simang Bollywood Melody Program Kotani Somoyo Hindi film nating tatang girango nasunaman gin Skank Pona Simang Shortcut Romeo Filmoni Himesh Reshamya Aro Vinit Singh ni gitrangpa Ish Gangster Yagikok nang naman gin.

나시망 디익스포스 풀모니 무함마드 이르판니 응가파 더드 딜로케기 코그나소나 만하 다우졸조 나시망 폴리스기리 풀모니 팔락 무찰 아로 야슈라치 카필니 응가파 추라케레 자기 코그낭나만겐

본카메나 시망 타노리 상마니 기트랑코 코나 소잉아 아르에 기트랑 박사 다알니 미치크랑니 프로그램코 가마타니 소마이바 예논 본나하 나우 독특 산이 잡문오 치기니 바중아 온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힌디 코버코 코나 소겐 얀 아카시 파니 투라